따비레 따킬라이 데비다기 마이테 이세이 쿠돌시기 아로 보이나 탐자리바시 라이수니세이니 사퀴레 바칼라카 로브라가 따비레시